0: 郭富城嘅複製靈魂啊，係啦，唔鼓吹唔鼓勵啊，我哋啊，係啊，咁啊，今日多謝米哈啦，你又今朝生日快樂，跟住就
1: 朝十晚十
0: 坐到而家啦，跟住而家聽朝翻去喺度坐多陣，聽朝又開麥
1: 嘅。係啊，我出面行嗰張牀。
0: 係，
2: 我哋咧就唔鼓吹唔鼓勵啊嘛，頭先，但我哋要鼓掌。
0: 好啊，
2: 多謝曬米哈。
0: 啲唔同嘅，
3: 平時唔係咁
2: 嘅，好少嘅，幾集先有一次嘅啫。今日特別
0: 多啲上嚟坐啊！
2: 多謝多謝，
0: 好多謝曬明啊！好，拜拜，
2: 拜拜。